0: 이건 거에 당황해 사시고 휘휘리게 까마에 다 보글람마 브렉퍼 쇼고는 거니 페아모에 레디오 로또는 걸로 파 예쁜 분기니 벽과 때다다 레레 이바모에 다다 로또 마파나 기모토루 기해 에다 보글람마 마게 해고에 원이 페아모에 베시빅 팀바 BGH 로또는 걸로 파 객나 토르고다 베모 메마이 해외 레디오 로또는 걸로 파 에다 보글람마 마게 해고이야 베모에 베시빅 팀바 페모에 다 후 핫 스페셜 로또가 레레 마파나이야 예 로또 프레글로고야 오 베시빅 팀바 하드웨어 로또 kalofa ihe pompong ini ke mea ihe hoi ki maka inga whanua ihe hoani.
1: Atu e ke tonga katoa ofa peak to koina te whangi whasko ni ka motou katoa ihe pompong ini pe moe PDH Pacific Timber and Hardware. 60% off any of our plumbing supplies and 30% off any of our leaks items from today, from yesterday all the way ki he Saturday the 29th of August. Atu e ke tonga katoa ka mahi tau programa Breakfast Show.